0: No!
1: 네.
2: 정말 안 돼.
3: 도와이 은하.
1: No.
4: 하이.
5: 허 원한.
6: No. 예팡워.
7: No.
8: 가자.
1: No. 난 안 돼.
3: 알람.
0: 허네.
1: No.
5: No.
9: 샤퀸의 모.
1: 은하.
3: 따따해.
6: 넷. 예팡워.
1: 나이.
6: 권카이.
1: 난.